0: 힘을 했으며 그 빠는 어떻게 그 옆에 했으며 요셉인 디스판 문에 왔다 기다려 그려가나 우카마토와 아까 코초나크 타이피
1: Estás escuchando Radio Salvación, una señal que bendice tu vida.